투성 낙두구루 싹 독타코 이눅숙 점댄서스 인기 같이 각질득 있는 아차봉 민각 독디안타 에드먼스 이수리빅 부티큐티야릴럼 민마타키요 아타노악 발리아틸루구 타미카깍 이눅티툴루 깔루나티툴루피 발레이르기니아랑 민맛 고연나미나라군나사아가시 qullikkun qullikkut ullaanguyor CBC kuttusarsautillugut oqartiusaartunga thobi utaktanaru auratigi saarlutigu Jamie Turchell qakugutta